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류홍석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부터 말이 별로 없었다. 영업직이다 보니 늘 고객들을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나는 오히려 그런 그녀가 말수가 적어서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집에 가면 어김없이 소파에 뱀이 허물을 벗어놓듯 양말에 셔츠, 양복 바지까지 모조리 벗어놓은 채 그대로 침대에 엎어진다. 밖에서 꽁꽁 싸매고 그럴듯 완벽하게 비즈니스맨 노릇을 하다 보니 집에 돌아갈 때면 녹초가 되기 마련이었고 입을 뻥긋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아내는 창모의 병간호를 해야 했기에 반나절은 집에서 액세서리를 끼거나 종이백을 접는 부업을 부지런히 했고 저녁에는 집안에 밀렸던 일거리들을 부지런히 했다. 생활비가 떨어졌어. 전기세랑 물세를 내야 할것 같아.

0: 늘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헤매곤 했다. 돈 좀 줘. 대론 줘. 발갛게 질린 얼굴로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적마다 나는 부담보다는 승리자의 쾌감을 느꼈다. 위챗으로 송금을 한 뒤면 꼭 그 뒤에 잘 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따라왔다.
1: 딱 필요한 데만 써. 요즘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0: 네.
1: 가계부도 제대로 적고.
0: 네.
1: 아, 그리고 식구들 옷도 한 벌씩 사주고.
0: 네.
1: 저녁에 김 차장이랑 밥 먹고 갈 거야.
0: 네.
1: 밖에서 외박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 왜 답이 없어?
0: 네. 나는 은근히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순종적인 여자가 좋았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때마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특히 처갓집에 장모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태줘야 할 때면 더더욱 알게 모르게 생색을 내곤 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영상 속에 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채 말이다. 너무 낯설어서 나는 혹시 모습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후 병원에서 암 환자였던 엄마 간호를 했을 뿐 친정에 다니는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없다. 친정이라 해봤자 큰 처형이 시집을 간 뒤라 아빠와 남동생이 있는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나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연결된 고리를 끊기 위해 결혼이라는 그 핑계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대로 수걱수걱 맡은 집안일을 했고 가끔씩 몇 안 되는 친구를 만나 한두 시간씩 수다 떨다 오는 게 전부였다. 그 친구들 중에 단연 아내의 단짝 친구 셀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풍족한 집안 덕분에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퀸카였는데 독신으로 일에만 열중하는 여인이었다. 국가 2급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셀리는 늘 활력에 차넘쳤기에 나는 은근히 그녀가 아내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케어해주기를 기대했었다. 예상대로 아내는 매번 셀리를 만나고 올 때면 먼지를 털어내고 오는 듯 홀가분해했다.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니? 엄마의 닭다리 우리의 혼인에 결정타를 안긴 게 분명했다. 생각을 해보니 같이 한 이불을 덮었던 일이 까마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언제였던가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잔 지가. 육체의 관계 그 자체의 감흥이 별로 없었다. 우리 둘은. 동침할 때마다 손발이 다 차가웠던 그녀. 나는 그녀와 밤을 함께 보내고 나서는 늘 차가운 얼음 창고나 어딘가에 갇혀 아우성을 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섬뜩했다. 그녀를 마주할 때면 따뜻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또 이상하리만큼 흥분이 되지도 않았다. 병 간호로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기에 그 냄새가 싫었고 그녀 또한 일에 지쳐 있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우리 둘의 몸이 서로에게 불꽃이 튕기지 않을 뿐이었으니까. 그렇게 온도가 없었던 그런 우리 사이였기에 아이가 생길 리가 없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멋쩍었는지 이불과 베개를 끌어안고 서재로 건너가 버렸고 우리는 자연스레 잠자리를 갈랐다. 그리고 나 또한 온기 한 점 없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 퇴근 후면 늘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고 바이어들과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해소할 만한 만만한 여자들을 아내 몰래 만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0: 그녀들과는 육체의 접촉함을 달랬을 뿐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기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대체 너희 둘 중 누구 문제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급해했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병간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집에서 배회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길 쉬었다. 결국은 내가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했다. 그날 아내가 대답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난다. 석상처럼 굳어져서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그림 속의 모나리자를 떠올렸다. 웃는지 우는지를 모를 그 여자.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 느릿하면서도 나지막하게 내던지던 그 한마디에 나는 한참을 고민했었다. 당신 의지는 아닌가 보네. 대답이 없는 나를 멀거니 보며 그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큰 결심을 내린 듯 단호하게 내뱉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두 분은 이미 합의를 본 건가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해왔던 무역일은 적자 상태에 놓인 지 오래되었다. 재산은 각자 관리해온 상태라 나눌 게 당연히 없는 거고요. 아이는 시집에서 원했던 거니까 남편이 갖기로 하고 대신 매달 아이 양육비 5천 원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 아니, 제정신이야 지금?
0: 왜? 지금은 내가 버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정조기간 가질 필요가 있겠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말투. 그리고 민정국에서 나랑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어쩌면 여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독하고 냉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결국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혼 조정 기간 한 달이란 시간을 잡고 우리는 민정국을 걸어나왔다. 양육권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저 여자는 대체 어떤 뇌회로인가? 그리고 양육비 5천 원이라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 내게 진 빚을 갚겠다는 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험관 시술의 고통, 그 뒤로 시술에 실패해서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까지 낳으려고 했던 아이를 어쩌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임신 전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输卵管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던 게 모두 아내 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미리 예상을 했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족들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온기가 묻어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다. 엄마의 성화와 닦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배란 주사까지 맞으면서 아내는 임신 준비를 했다.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배를 부여안고 온몸을 베베틀며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미안함에 못 이겼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부지런히 돈만 벌어들이면 가정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준다면 모든 게 요지가 될 줄 알았다. 허나 장모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더 이상은 유산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가 보다. 그렇게 겪은 두 번의 유산, 그녀의 우울 증세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비가 초적초적 내리던 어느 봄날, 장모는 돌아가셨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모두들 호상이라고 입을 모을 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나와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았던 막내 처남은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기에 당연히 오지 못했고, 멀리 시골에 있던 저 형은 혼자서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어 더구나 올 형편이 안 되었다. 결국은 몇 안 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여한 와중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나와 아내가 빈소를 지키게 되었다. 아내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를 앙다물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모나리자, 나는 그네의 표정이 분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떠올리곤 했다. 슬플 때는 펑펑 울고 기쁠 때는 깔깔 웃고,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었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회색 아우라, 형언할 수 없는 적막함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꽃이 지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아내가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한 말이었다. 아내의 동공은 힘없이 풀려 있었다. 창밖에는 빗바람에 흩날리던 꽃잎들이 거리바닥에 떨어져 밟히고 짓이겨져 그야말로 한산한 거리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조문객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이내 양푼 꿀떡 밥을 비벼서 입이 미어지도록 퍼먹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죽은 듯이 잠을 이틀이나 잤다. 아이고, 모질기도 하지. 어찌 지혜미가 죽었는데 벌이 미어지게 밥을 퍼놓을 수가 있다냐? 엄마는 늘 장례식 후 하던 아내의 행동을 두고두고 외웠고, 친척들이 다녀갈 때마다 한 번씩 들춰내며 흉을 봤다. 듣다 못한 내가 크게 화를 내서야 한동안은 점점해졌다. 장리는 장모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새 장가를 들어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어 장기 환자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한 사람이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갔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당연한 일인지라 장모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그 슬픔을 한가득 끌어안고 쉽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아내는 매번 납골당에 갈 때마다 장모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빠는 세상가 들어 깨붓고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 걱정이나 해. 엄마 보배 아들은 졸업하는 즉시 자립시킬 거야. 내 탓하지 마. 엄마가 제일 신경 안 썼던 둘째 딸내미가 다녀가요. 장모는 평생 일만 하다가 간 사람이라고 한다. 장인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지식 청년으로 화양한 사람이라 기타를 치고 손풍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붓글씨를 잘 쓰고 그림 또한 잘 그렸기에 마을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다. 사시장철 행사가 아닌 행사에 불러다니다 나니 애를 키우고 많은 식구를 거들며 살림을 하고 밭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가냘픈 체구의 장모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아들을 그토록 바라던 집안이었는데 시골 그 구차한 집안에서 딸을 둘씩이나 낳고 나니 그 마음이 어련했으랴. 구박과 무시는 밥 먹듯이 행해졌고 그 화살은 당연히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법했던 둘째 딸인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유달리 자존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빈곤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으로서 그 자리는 충분히 지킨 거라고 자부를 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내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가까운

좋은 곳에 다녀올게. 거기서 며칠 자고 올 거야. 누구랑 만나냐는 말에 해답이라도 하듯 얼마 되지 않아 위챗 모멘트에는 아내와 아내의 딱친구 셀리가 언덕에 텐트를 치고 맥주 파티를 하는 사진 한 장이 떴다. 그래, 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 아내도 슬그머니 지쳐 있었을 테다. 생각을 해보니 몇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밖에서 그렇게 핸드폰을 끊어온 채 며칠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해서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는 이미 긴 생머리를 싹둑 자르고 세련된 단발머리로 변신해 있었다.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넌지시 따져 묻는 내 한마디에 아내는 셀리의 소개로 각 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날 저녁, 참 오랜만에 그녀는 풍성하게 저녁상을 차렸고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건배를 했다. 사랑이란 뭘까?

0: 마음에도 비가 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리라 믿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탐욕의 구멍, 교만의 구멍, 불평의 구멍이 생겨 좋은 생각들이 슬슬 빠져나가게 됩니다.
1: 매일 신발끈을 조이듯 마음도 아침마다 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듯 유혹이 들어와서 삶을 힘들게 합니다.
0: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얇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하면서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어보세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우리가 상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로 판명되거나 새롭게 발견된 과학적 결과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습관들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라고 합니다. 건강 상식 코너에서 좋은 줄 알았는데 실은 몸에 해로운 습관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중에 잃어버린 잠을 주말에 따라서 잡을 수 있다. 아닙니다. 매일 7시간 내지 8시간씩 잠을 자주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자야 하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는 것은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자지 않는 사람들의 체질량과 허리 치수도 측정했는데요. 두 지표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 건강한 몸을 위해 반드시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 아닙니다. 의사만이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을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임신의 경우 비타민 복용이 필요하지만 그외 경우라면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단으로도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리고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꼭 샤워해야 한다. 아닙니다.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디 클렌저와 결합된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층을 박탈해 건조함이나 벗겨짐,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감염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씻는 것을 좋아한다면 찬물로 샤워하고 바디 클렌저를 매번마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재채기나 기침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면 괜찮다. 아닙니다. 숨을 참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 옆 책상에 앉은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순 없습니다. 감염을 막고 싶다면 아예 아픈 사람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채기는 초속 5m의 속도로 세균을 퍼뜨리는데요. 이는 퍼져나가는 세균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넉넉히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0: 그리고 식사 후 매번 이를 닦아야 한다. 아닙니다. 하루에 두 번이면 충분한데요. 특히 단 것이나 산성을 띤 음식을 드셨을 때는 바로 양치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치아의 에나멜이 산성에 의해서 부드러워져서 치약의 연마 성분에 취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식사 후에 구강 세척제나 물로 간단히 입을 헹구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약으로 이를 닦는다면 적어도 30분 후에 닦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후 물로 구강을 헹구기만 해도 충치 유발 성물의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점심 드시고 낮잠을 자면 좋다. 아닙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자면 살찌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잠을 자러 갈때 우리 몸은 칼로리를 태우는 대신 비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잠을 자는 것은 체중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에 낮잠을 자고 싶다면요, 먼저 칼로리 중 일부를 소모하기 위해 20분 동안 산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0: 항상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외부의 미생물이 몸속에 침입하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완벽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다면 항체들이 대항할 것이 없어져 훈련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또한 극도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물질도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들은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너무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자레인지는 우리 음식이 건강한 요소들을 파괴한다.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문가에 의하면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다른 방법보다 영양 성분을 더잘 보존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하는데요. 이것은 비타민C와 다른 유용한 요소들이 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음식을 뚜껑으로 덮고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함께 넣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르게 가열되고요.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0: 그리고 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무기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연구센터의 한 교수는

0: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알람에 의해 잠에서 깨면 혈압이 올라 전투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잠에서 깰 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없다면요. 점진적으로 깨우는 알람을 찾아보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1: 모든 선글라스는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안과 의사들은 값진 선글라스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밝은 빛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동공이 축소되는데요. 선글라스를 쓰면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싼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권명 가수가 부릅니다. 내 곁에 돌아와줘요.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구정의 선생님이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줄넘기는 물은 깊지 않다. 길가에 고인 빗물 한 웅덩이가 찰랑이고 있었다. 어제 내린 장마

바퀴가 남긴 흔적이었다. 지나가는 차바퀴는 물속으로 파고드는 검은 덩어리 같았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은 무심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물은 몸부림치듯 요란하게 흔들렸다. 파문과 파문이 부딪혀 튀어오른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수천 개의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그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에너지, 쉼없이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샘물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겨우 발목까지 찰랑거릴 만큼 얕았다. 호수나 강처럼 제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오로지 바깥에서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표면만이 아파하듯 일렁이는 것이었다. 그 출렁임의 정체는 깊이가 빚어낸 장엄함이 아니라 얕음이 만들어낸 과장이었다. 이 모습을 보니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교란하게 슬퍼하는 네가 진정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은 아닐 때가 많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과 생각을 드러내는 네의 그 화려한 열정 뒤에 실상은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허한 메아릴 때가 부지기수다. 예쁘게 편집한 여행사진, 완벽해 보이는 식탁,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 그것들은 모두 필터를 씌운 출렁임에 불과하다. 수많은 좋아요라는 박수를 받는 그 물결은 그 아래 감춰진 진정한 깊이가 생각만큼 깊지 않음을 오히려 증명한다. 진정으로 깊은 물, 깊은 마음은 바람에 살짝 일렁일지언정 쉽게 출렁거리지 않는다. 모든 외부의 소음을 삼키고도 그 중심에는 고요의 섬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한때 그 출렁이는 물을 진심으로 동경했다. 모두의 시선을 끄는 그 활바람과 유쾌한 수다. 끊이지 않는 모임과 여행의 기록들이 마치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였다. 그 소란스러운 표면 아래에는 분명 값진 깊이와 내용이 가득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그 물속에 발을 담가보니 모래와 자갈로 된 바닥이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쉽게 드러났다. 그 얕은 물이 만들어내는 파도는 나를 적시기보다 오히려 내 작고 여린 마음의 배를 그 모래톱에 좌초시킬 뻔했다. 그 속에서 찾은 것은 깊이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집요한 허세와 피로였다. 인생에서 만나는 깊은 감정과 사유는 마치 강물과 같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흐름은 굵고 지속적이며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은은하고 오래도록 퍼져나간다. 반면 세상의 많은 출렁임은 이 길가의 빗물 웅덩이와 다르지 않다. 일시적이고 외부에 의존적이며 그 소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속에 내 마음의 배를 함부로 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깊이는 언제나 고요함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먼지 한 톨 날리지 않은 도서관에서 책 한 권과 마주한 고요한 오후의 시간. 세상의 시끄러움이 잦아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일에 몰두하는 동안 흐르는 침묵의 시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나누는 편안한 침묵. 그 안에는 어떤 외부의 충격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로지 자신의 무기와 충만함에서 비롯된 잔잔한 울림이 있다. 이제 나는 그 출렁이는 얕은 물을 보아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내 영혼의 우물을 파기로 했다. 조금씩 꾸준히 나만의 깊은 우물을. 그 우물의 물은 표면에 화려한 거품을 내지 않을지 모른다. 세상이 보기엔 조금 단조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 진심어린 돌, 깊은 생각이라는 돌을 던져준다면 그때 일렁일 파문은 고요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깊고도 맑을 테니까. 길가의 빗물은 마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비가 내려 새로운 출렁임이 생기겠지만 내 우물의 물은 여전히 고요하게 그리고 한층 더 깊게 그 맑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네, 김미화 가수가 부른 노래 당신만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